예후를 와요, 파. 배양에 걸러와, 솔파. 오하, 이도 바로 이쁘고, 하여튼, 웨스트하고. 아, 그, 두, 알라토이, 아, 만나게, 두아이네, 하고. 그, 하고, 마야, 이, 홀게.